0: 한번 봐야겠네. 아미. 아미. 아미.
1: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
0: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
1: 아미. 아미. 아미.
0: 아미.
1: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
0: 아미.
1: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
0: 아미.
1: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아미. Walk up. Too slow, near my
0: No, Mama, no.
1: The world should be rest assured, say, he will be back. Okay, I said, TJ, my Kwai Beji award, or say, I'll be back, yeah.
0: Yeah.
1: Or say, he will be back. Or say, he will be back.
0: Okay.
1: Or say, afraid, baby, slow progress. Mm. And that's the move, a woman is here. Slow progress.
0: Yeah, wishing her well.
1: He will be back.
0: Yeah, wishing her well.
1: Last year, November, who came to Hong Kong? Hong Kong. A whole a nipa mako 168.
0: I don't mind it.
1: And I almost